0: 啊，怎么办呢？那就只能集中我军全部的炮火，速战速决。先头的突击队，只要快速的打开缺口，我军主力中间这么开花，那敌人的防线就会全线崩溃。
1: 冯总，我同意你的判断，但是我提醒大家。
2: 我军只有一次机会，如果战役进程迟滞或者反复较大，消耗掉仅有的物资储备，麻烦就大了。临津江以北是平原地带，我们没有地形优势，无险可守。弹量不济，我们没有办法抗击敌人的反攻啊。彭总，因此战局有可能会被扭转。彭总，这一战的关键就是我们的。
3: 先头主攻部队啊，应该立刻攻破临津江天险，插入敌军的纵深，让他们没有机会反击。
4: 彭总，你打算用哪支部队打头孢？彭总，你说的是 116师吗？
5: 可以吗？太可以了！太好了！彭总，这个事一定行。
6: 老韩，同意不？行。来，接着。老毛尼，你基本上就튼튼하니까 걱정 마세요.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
7: 지원군 동무. 수고하셨어요. 너무 고마워.
6: 별 말씀을요, 어머니. 맨날 집 곁에 물도 주고, 먹을 것도 주고, 빨래도 해주시고. 저희가 죄송하죠. 감사합니다.
7: 참 좋은 총각이네. 딸 있으면 총각한테 시집 보내야겠어. 이따가 너 만들어줄게.
6: 감사합니다.
8: 军机集合！
6: 集合！ 어머니, 죄송해요.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집 튼튼하니까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. 가겠습니다.
8: 不是休整两个月吗？ 怎么又紧急集合？ 废话！
7: 지원군 동무! 동무국 가요!
6: 어머니,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 다시 먹을게요.
9: 突破三八线，哪怕跨过去一步，也是胜利。所以啊，这第一战至关重要。
10: 彭总点将三十九军幺幺六师来突破临津江，你觉得怎么样？幺幺六师可是号称猛打猛冲猛追的三猛部队啊！入朝以来，他的表现同样可圈可点。云山击败美七师。
11: 第二次战役又打垮了美第二十五师，硬碰硬，连克美军两大主力，当之无愧的王牌师。荣臻同志，命令东北军区务必尽最大努力，用最快的速度补给前线，粮草弹药，不惜一切代价运到朝鲜。
10: 好的，主席。